주인 스금 너 막한테 뜸할까 이야 원시가 고튼하우 짐히드고 잔스타 뮤지시가오게 하이야 에그노지 세디탁스게 고튼하우 짐히드고즈 에그야 에그노유체다 와위트마드고즈가 버스니우치고이가 드빈보이타그노코 아위치시템히그야 나나코게 이타원체다 에디토다그노코케치고요 우헨이스탄마이야 데이데체 위멘지 에그노에트크스겐지세츠보이타그노치게 아이야 Emamuinanuskia sasai nem denu nish niben kia do digno head general assembly.